0: 100% Canadian made. Made in Strathroy Caradoc. 105.7 MyFM.
1: 정의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